0: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아멘.
1: THWH Palau, Hope Radio Angel 5. Continue listening all day long at hoperadio.net.

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.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불순물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다.